어쨌든 어쨌든 첫째에서 문제를 심각해서 거기서 얼마나 문제를 가르쳐 보겠다. 얼마나 문제를 가르쳐 그렇게 하여튼 나는 어린이가 아니었을 때 좋았을까? 그럼 어서 오세요.